0: 아니, 난 스톱을 안 하는 거라고
1: 생각해. 스톱을 안 하지? 야, 너 왜 이렇게 냐뽀?
0: 디스라이클 라민 야말.
1: 소파 고위 아구라 끝나.
0: 저 블럭 아구라 아빠는 너.
1: 야, 올라이 기름 뭐 이기야.
0: 오라 아름 그래. 땅안구 양 땅안 물어.
1: 니네 걔네 다 들어 와요.
0: 땅안 생기 양.
1: 오빠 이기 양.
0: 이기 간 디노 랑 타운 뭐. 엠브리티야 양. 나비 아직 가방 줄게 양.
1: apa tuh yang gue mikir kui?
0: Aku pengen bawa kue keliling dunia.
1: Aku bayang daerah tahu yang.
0: Moga-moga ada soalnya luar negeri ya bariki ya suge terus yang luar negeri ya.
1: Amin.
0: Amin. Jauh kelilingnya. Happy birthday.